0: 2억짜리 없으면요. 기가 역사하는 것이야. 옛날에 아까 연전 지우고 깨워버릴게. 아까 숨이 연관된 지우만 나오냐. 바로 엄마가 왔고. 우리 이미 지 기가 역사 없었고. 야, 이제 역사 없어. 그거 지우고. 때문이 없고, 때문이 없고, 없으면, 움직이는 게 피하게 그럴 거예요. 자꾸 움직이는 게 없고, 그래야 또, 없어요, 아마. 자꾸 움직이는 게 없으면, 양한테 반해야. 그러니까, 빌려갔어요. 아이씨, 우리, 야, 하여튼, 내가 없으면, 자꾸, 대신만 있지, 없다.
1: Ilangin. Ilangin, so kami, ang una siya tigiyaw na tigiyaw.